0: 깜짝 예비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결과 및 서플라이
0: 깜짝 예비 존!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금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비 존!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존!
1: 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보카스 24 호라스
2: Choy, pa mahal ko din kape, Choy?
3: Ano nga kape? 3-in-1?
2: Ay, nila ko na, Choy, ah! Ang kinanglan ko yung subong niya, stick to one.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w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